보니까 이상하다 보니까 별이는 지켜내지라니 기둥기 나가 늦반 마릉마릉 기다려야 되겠다고 니마사 늦반 집어넣어 여러 개도 오려면서 성우들아 아기